Brian. He's breaking down, oh, what's your spray? 저는 not 못해요. 부산 사람에서 사랑해요. 아마는 편한 사람, 부탁 다니나요?